0: jugar. One, two, three, four. Uno, dos, tres, cuatro.
1: Le nouveau Viva.
2: Viva. 96.5, 103.5, 103.9.
3: 창희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. 랜덤